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산행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임진왜란 승리의 상징이 된 거북선. 그리고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적을 포위하면서 공격했던 학익진으로 왜군을 크게 물리쳤던 한산대첩. 진도 앞바다. 물살이 거센 울돌무릎의 지형과 단 12척의 배로

0: 113척의 왜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 자신의 죽음마저 숨기며 승리를 이끌었던 노량해전까지. 우리에게 이순신은 탁월한 전략가, 불멸의 리더였다. 무패의 신화를 이끈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은 시대를 떠나 우리에게 교훈이 됐고 적군이었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21세기 우리가 또다시 이순신을 주목하는 이유다. 당시 이순신이 마주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1: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고 작가인 신용환입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안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기반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얻어가고 이런 것들이 역사 공부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순신이라는 한 주제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적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순신이 어떤 시대를 마주했는지 그리고 이순신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풀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비롯해서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참에 또 한번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 자체를 흡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내 나름대로 굉장히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순신이 살아왔었던 여러 어떤 역경과 격량의 과정들을 좀 공부하다 보면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의외로 나의 삶의 어떤 돌파구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한 이 이야기는 한편에서는 일종의 역사 덕후들, 역사와 인문학을 매우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 삶의 문제, 내 현재의 문제, 그리고 반드시 풀어내고 싶고 돌파하고 싶은 그 무언가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작은 도움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봤어요. 개인이 얼만큼 뛰어났는가, 개인이 얼만큼 훌륭한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시대를 마주했는가, 이런 거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도 없는 상황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것은 닥쳐오는 거고 밀려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순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순신이 살아왔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중기이고 단순하게 작게 보면 조선 중기이지만 넓게 보면 조선 전기 때 어떤 여러 사회 상황들이 누적돼서 현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순신이 유명해지게 된 케이스는 임진왜란이잖아요. 결국은 일본이 쳐들어왔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 일본 하면 거의 그냥 나쁜 놈 혹은 이제 뭐 토요토미이데요시 하면 뭐 거의 악마 아니면 굉장히 막 간악스러운 사람 이렇게만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 일본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조선까지 정벌 한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입장에서만 주로 역사를 이야기했다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줬었던 일본은 어떤 과정과 맥락 속에서 우리를 침략하게 됐을까? 그것들에 대한 지형도를 살펴봐야지만 이순신이 어떤 타이밍에 등장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대비하고 모든 걸 다 구축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하지만 이순신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인물들은 자기가 맡은 바 내에서 이 시대와 조우하면서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간략하게 먼저 이 임진왜란에 대한 소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혹한 패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서울에서 실제로 부산까지 그 당시 걸어서 한 보름이면 가요. 그러니까 시종들 거느리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길어봤자 뭐 한 3주, 정말 오래 걸려봤자 한 달이면 가요. 근데 증비록을 비롯해서 당시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편차들은 있지만 왜군이 이제 동래와 부산에 이제 착륙을 한 다음에 진출을 한 다음에 서울까지 이제 진격해 오는 이 기간이 짧은 기록을 따져보면 한 2주 나오고요. 가장 길게 나오는 기록도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하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외놈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도를 뺏기는 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육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전쟁 대비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었고 몇몇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탄금대에서 신립이 싸웠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막 기마병으로 뭘 했다라든지 의병이 들고 일어나서 분사했다라든지.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건 한 달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방어선이 몇 개 있는데 한강 방어선도 뚫리고 임진강 방어선도 뚫리고 평양까지 갔다가 의주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니까 한반도에서 의주는 사실은 뭐 도망갈 수 있는 끝자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아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바보 같아 무능해 이 선조 멍청이 사실 이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여튼간에 조선이란 나라는 요 시기로 따졌었을 때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정도 됐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정도 되는 사회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법전을 갖고 있고 관료제를 갖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제 국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이란 나라가 14세기, 15세기 이 기준으로는 결코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쉽게 패배했을까? 요 얘기를 좀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좀 장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뛰어난 군왕들 생각하면 이제 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게 세종대왕, 그리고 성종,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나오죠? 중종, 명종이라는 국왕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중종 같은 경우도 중종 반정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중종은 거의 40년 통치했던 국왕이에요. 그리고 명종 같은 경우도 25년 정도 통치했던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명종대왕이라 불렀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떠올려보면 세종대왕 하면 셀 수 없는 업적이 드러나지만 중종? 아 조광조를 죽였어. 뭐 이 정도 이야기 기억나는 거고 명종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라는 것은 어찌됐건 종합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전제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연산군 그리고 중종, 명종 이때부터 사실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보더라도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옛날엔 어땠는데 하면서 70년대와 지금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를 봐야 되는데 시작은 아마 연산군 그리고 중종 때였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군주가 비전과 목적을 어떤 꿈과 이상, 즉 민본과 아주 발달된 농본주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의 이득을 편취하기 시작을 했죠. 연산군 때 나쁜 짓 했다는 건 우리가 일화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연산군이 했었던 괜히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조세제도를 왜곡을 시키면서 조세제도 속에서 양반들의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그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내야 되는 곡물 같은 건 올려주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연산군이 쫓겨났잖아요. 연산군이 쫓겨났으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았냐면 실제로 연산군을 쫓아냈던 사람들은 정말 연산군의 폭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연산군을 몰아낸 것이 아니고 연산군 하는 행동이 너무 심하니까 연산군의 최측근들이 몰아냈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폭정들은 정리가 되지만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뜯어 고쳐야지만 민생 경제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의 유일한 집단이자 사람은 조광조와 사림파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했으니까 결론을 알죠? 그 사람들이 다 제거되게 되잖아요? 퇴계 이황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조선 서원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퇴계 이황 때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종의 인문학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인재들이 대거 길러져요. 그리고 되게 운이 좋았던 것이 이 길렀던 사람들 중에서 퇴계 이황이 이 사람이야말로 내 뒤를 이어서 조선의 백년을 책임질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서해 유성룡입니다. 그리고 서해 유성룡이 적극적으로 천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라는 존재로 가게 돼요. 물론 퇴계 이황이 이순신까지 염려하면서 이렇게 딱딱 뭘다 계산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황이 정말 이렇게 말라버릴 대로 말른 상태에서 관직을 탐하기보다는 인재들을 기르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 시스템의 근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적에 그곳에서 유성룡이 등장했고 공교롭게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됐던 유성룡이 또 이제 이순신을 천거하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 역사적 과정이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도 비슷한 시점에 태어나죠. 천재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고민까지 했냐면 퇴계 이황이 율곡 이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남들이 몇 년을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만 알아듣네. 와, 대단하네.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실제로 문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그러한 것이 자네의 단점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연마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누적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말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천재가 갖고 있는 본의 아닌 가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퇴계 이황이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퇴계 이황에 의해서 유성룡 같은 수많은 인재가 길러지게 되고 반대편에서 비슷한 시기에 후배로서 율곡 이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이 다시금 부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엔 굉장히 무능한 국왕, 특히 이순신과의 관계로 봤었을 땐 굉장히 어떤 그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국왕인 선조긴 하지만 선조가 실제로 처음에 등극했었을 때 선조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외척 중심의 통치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유학자들을 모시고 함께 공론화된 통치를 지향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퇴계 이황은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이었던 남인들과 그리고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 함께 조정에 들어와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조선이라는 사회의 근본 구조 자체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인재풀이 준비가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하나의 기회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되게 잘했다라면 조선 전기 때도 굉장히 멋지게 성장했던 나라인데 위기를 겪은 다음에 다시 조선 중기 때더 멋진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라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을 때 이렇게까지 참혹한 패배나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은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퇴계 이황이 아꼈던 유성룡, 즉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 남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이제 서인의 영수였었던 율곡 이이가 있어요. 근데 율곡 이이는 사실은 본인이 서인이 되고 싶어서 서인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 당쟁의 갈등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수습이 안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견제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서인이 되면서 그때 이제 남인이 이제 북인으로 쪼개지 전이니까 동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동서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율곡이가 유성룡보다 6살이 많아요. 6살이 많아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서인의 영수고 지금 어찌됐건 굉장히 어떤 그 국가의 개혁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편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와 요즘에 정적이긴 하지만 유성룡이란 존재가 굉장히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뭔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 친구랑 잘해보는 것만이 이 나라의 어떤 새로운 근거와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6살 하면 굉장히 연배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뭐 6살 차이인데 우리 그냥
친구랑 불러? 뭐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6살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격차예요. 더군다나 한쪽은 퇴계이왕과 함께 학문을 한 후배였고 한쪽은 퇴계이왕의 제자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를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율곡이는 그 선을 넘어서 계속 유성룡한테 제안을 합니다. 입장이 다르지만 국가를 함께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을 가졌으니까 함께 노력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이쯤 되면 우리가 보통 유성룡, 징비록,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 그냥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성룡이 뭐콜 이러면서 함께 하시죠. 우리 정말 나라 한번 살려봅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냐면 소위 말하는 당쟁의 논란 속에서 유성룡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율곡이가 좋은 주장을 하는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율곡이는 서인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동인은 세력은 더 크긴 하지만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넘버원 집단이긴 한데 집단 내에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엔 유성룡은 남인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유성룡이 신진 관료가 돼서 풍운의 꿈을 품고 조정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할 적에 그때 보여지는 이 율곡이라는 사람은 적진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상대 정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정말 최소한의 공조를 할 뿐인 거지 이 사람과 뭔가 함께 수기를 위해서 나라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찌됐건 이 고려 말기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성계라는 명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만큼 굉장히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국가 방비 같은 거에 노력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잊지 못하는 실록을 읽다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이렇게 미덥지 않게 하는 그렇게 보는 모습 있잖아요. 뭔가 내 자식이 하는 거다 마음에 안 들고 좀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세종대왕이 자기 아들 문종을 실록을 보면 많이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 뭐냐면 야 너는 국왕이면 강무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국왕이면 군사훈련을 직접 관할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혼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런 어떤 국방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노력이 조선 전기 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화가 지속된 게 벌써 200년이 됐어요. 여진족이 쳐내려오질 않아요. 끈가다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조선의 국방력이 잘 컨트롤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 전기는 일본으로 따지면 무로마치 막부 때예요. 즉 일본도 안정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협력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율곡이 하면 10만 양병설이잖아요. 10만 양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터진 다음에 정말 혹독하게 깨닫죠. 그러면서 남긴 기록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임진년 변란이 일어나자 류성룡이 국사를 담당하여 국물을 요리하게 되었다. 그는 늘, 여기 중요한 건 그는 늘입니다. 늘. 되게 후회가 됐나 봐요. 이 이는, 율곡 이죠? 이 이는 선견 지명이 있었고, 충성스럽고, 근실한 절의가 있었다.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오늘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율곡 이가 있었을 때, 아우, 좀 제대로 했으면, 이게 도대체 뭔 꼴이냐? 실제로 우리가 오늘 우리 핵심적인 주인공은 이순신이지만 이순신은 난중일기만큼 유명한 게 징비록이잖아요. 근데 징비록을 보면 온갖 그 비통한 이야기가 하나도 가감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쟁에 휘말려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안 했는지. 그중에 특히 율곡 이이가 살아있었을 때 그와 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임진왜란 직전 한 1, 20년간의 기간이라도 뭔가 정치적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무, 즉 군사 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더더더 추상적인 주장들이 많이 논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처럼 싸우면서 경험을 하고 민감하게 국제 정세를 판단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여러 그냥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임진왜란 직전에 가장 충격적인 논변이 뭐가 진행이 되냐면 아예 조선 수군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반도에 있는 국가인 거고 육군을 잘 발전시켜서 뭐 북방 민족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정박을 하고 그중에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 조총을 주고 대신에 은을 받아가요. 왜냐면 그 은을 받아가서 중국에 가면 당시 중국은 일조 편법을 비롯해서 은으로 화폐 경제가 운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을 지급해서 그 은으로 도자기 같은 걸 사갔어요. 모양새 굉장히 기묘해지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서양 세력이 동남아시아에 정착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신문물을 전해주고 조총이 대표적인 거죠. 신문물을 전해주고 그리고 은을 받아와서 중국에 가서 도자기 사가는 희한한 삼각무역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만 쏙 빠져 있어요. 우리는 쏙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서양식 조총을 비롯한 서양식 시스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각종 혁신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옛날 초기 때 총 나왔었을 때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앞에 사람이 총 딱 쏘고 이렇게 장전하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뒷사람이 쏘고 또 쏘고 하면서 이렇게 3단으로 하는 구조 같은 것들 서양 영화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양에서 한 걸 일본에서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래 상관이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의 지형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똑같이 조총으로 기병을 상대하는 3단 어떤 공격 방법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순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조선이라는 배경은 완전히 고인물을 넘어서서 이제 아예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그 당시 침략상의 잔악상 거기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조금 넘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국제적인 변동에 말려들게 되고 말려든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인 변동 속에서 그 당시 새롭게 나온 놀라운 뭐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총 같은 서양식 무기를 받아들여서 전투 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혁신하지 못한 나라와 혁신한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되니까 이 전쟁의 결론은 너무 뻔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순신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권 장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순신은 어떤 대비를 했길래 이것이 됐겠느냐 이런 얘기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임진왜란 승리의 상징이 된 거북선. 그리고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적을 포위하면서 공격했던 학익진으로 왜군을 크게

0: 쉽게 물리쳤던 한산대첩. 진도 앞바다, 물살이 거센 울돌목의 지형과 단 12척의 배로 113척의 왜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 자신의 죽음마저 숨기며 승리를 이끌었던 노량해전까지. 우리에게 이순신은 탁월한 전략가, 불멸의 리더였다. 무패의 신화를 이끈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은 시대를 떠나 우리에게 교훈이 됐고, 적군이었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21세기, 우리가 또다시 이순신을 주목하는 이유다. 당시 이순신이 마주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1: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고 작가인 심용환입니다. 저희 벌써 두 번째 만남이죠. 이순신 관련된 이야기, 이순신의 경영학. 오늘은 이순신이라는 한 존재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난중일기 같은 걸 직접 읽어보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순신이 일단 영화나 드라마에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침묵하고 뭔가 역경을 견뎌내고. 근데 실제로 그가 평소에 얼만큼 말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적어도 난중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격정적이고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장계나 이런 기록들을 또 보게 되더라도 이순신은 이 전황에 있어서, 즉 전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선조라든지 주요 지휘관 사이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이순신 굉장히 위대해 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영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순신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구비해 가면서 성숙해 나갔는가 하나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순신 혼자 전쟁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수군이라는 것은 육군과 함께 싸우는 존재, 특히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세계를 좌지우지하거나 해버리면 육군보다 수군, 즉 해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토가 유린당하는 단계가 돼버리면 그 상황에서 사실 수군은 육군에 비해서 보조자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순신은 홀로 승리를 거뒀다라기보다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승리에 갔던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성숙된 인격을 한마디로 딱 쉽게 표현한다면 이순신은 성리학적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일단 이순신의 난중일기 같은 걸 읽어보면 이순신은 정말 어머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힘을 얻고 어머니가 아프셨다 나면 그것 때문에 기운이 나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순신은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사실은 이순신의 형님들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조카들도 같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데리고 살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가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임지로 파견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가솔들을 데리고 가는 건 불법이야, 이런 논란이 생기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 제가 가족 수가 많아서 가서 혼을 나고 벌을 받더라도 내 조카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록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가문에 어찌됐건 원치 않건, 원할건 원치 않건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족과 조카를 이제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고, 나중에 보게 되면 먼저 조카들을 다 혼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이라는 건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인간이라는 것은 한 성숙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해서 율곡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율곡이가 이순신을 만나보자고 했었을 때 이순신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율곡이가 갖고 있는 자리가 높고 내가 당신을 만나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 뭐냐? 오해를 살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오해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이순신이란 내가 나의 어떤 해군 지도자로서의 실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반대편에선 율곡이 본인도 본인의 진정성은 어떤 그런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자기 라인 만들고 계파 만들려고 하는 모습과 거의 똑같이 보일 수 있다. 결국, 율곡이 선생도 해가 되고, 나도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손을 딱 부딪히는 거죠. 율곡이가 이순신을 만나보려고 했었을 때, 생각보다 욕을 이순신이 많이 먹었다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유능했던 꽤 높이 있는 관료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순신의 관직을 못 올라가게 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사실은 이제 이일류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립 장군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양대 장군이죠. 신립은 탕금대에서 죽었고, 이일이 이제 계속 패전을 했었던 사람인데, 원래 이제 육군으로 이순신 장군이 복무를 할 적에, 실제로 저쪽이 북방 지역의 야인들을 상대할 적에 병사 수가 적은데, 병사 수를 늘려달라고 계속 장계를 올렸는데, 이일이 계속 무시했거든요. 계속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난리가 나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무리해서 또 전략을 이끌어내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순신이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치하하려고 하면 상급자인 이일이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일이 이순신을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순신의 인생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진짜 많아요. 곳곳에서. 왜냐면 이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거든요.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동원, 즉 관하에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나오는 식량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쓸거 쓰고 남으면 다른 사람들은 착복을 했거든요. 시대가 좀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근데 쓰고 남으면 돌려보냈어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가 보기엔 되게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 당시엔 관행을 깨는 거잖아요. 야, 너 하나 이렇게 되면서 나 같은 사람 이거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순신은 계속 올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죠. 이순신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조직사회의 구성원이에요. 이 조직이라는 것이 국가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 드라마 미생 같은 것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대기업,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직 속에서 생활을 할 적에 관행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 상급자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100%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와 뜻이 다르면 내가 문제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과 충돌이 되면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아, 이 사람 되게 청렴했다. 되게 훌륭했다. 이런 이야기로 가면 이 이야기가 되게 멋진 위인전이 되긴 되지만 저는 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편에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준비된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부딪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바로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순신은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순신이 진짜 안 풀리는 사람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왜냐면 극적이수록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풀리는 것처럼 묘사가 될수 있는데 실제로 이순신의 전체 경력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안 풀리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능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막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와가지고 이거 이순신 벌좀 줘야 되겠구만 해서 딱 와서 봤더니 맨 처음에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진을 그려보라 하니까 이건 보통 장수들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진을 다 그리고 전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위 가려고 와서 자네 원래 내가 벌 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 아니구만 하면서 이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서 나중에 가면 이순신 편이 돼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 무슨 얘기냐? 이순신이 한편에선 도덕적이고 우직한 사람이지만 한편에선 수군 장수로서 진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유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어떤 평념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이순신은 빨리 승진을 하고 빨리 진급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까지 했냐면
삭

수사관원이나 사원부 같은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여론기관에서 전하, 이순신이란 장군이 있는데 너무 빨리 승진합니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통제를 받을 정도로 이순신은 성공해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부딪혀 볼수 있는 거죠. 즉, 준비된 인격,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 마지막은 어찌됐건 해군 지도자, 해군 장교이기 때문에 역량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탁월한 업무 능력. 아마 이거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뭐 기업인, 공무인, 공무원, 사회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순신은 세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나갔던 거죠. 자기 인격을 유지하고 바르게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철저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실력으로 승부했던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산뜻하지 않게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었던 유성룡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유성룡이 참 대단한 인물이긴 해요. 왜냐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명을 천거하거든요. 근데 그두 명이 누구냐? 이순신과 권율이에요. 권율 장군 아시죠? 행주대첩.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육전에서 조선을 구한 사람과 해전에서 조선을 구한 사람이 유성룡에 의해서 이렇게 천거가 됐다라는 것들. 아마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유성룡 본인도 아주 노회한 정객이긴 하지만 그 진정성을 갖고 있었던 탁월했던 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이순신과 권율도 그러한 실력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천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무작정 바른 마음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피해봐. 실패.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더더더 투명해지고 있고, 각양의 이슈들이 더더더 정의로운 것들이 화두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시대라면 인성도 경쟁력이고, 그러한 인성적 경쟁력을 갖췄던 사람이 이순신이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영웅이 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나타나는 건데, 이순신의 싸움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거북성과 대포 빵빵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이순신이 거북선을 창제했을까요? 혹은 이순신이 천자총통, 지자총통 같은 총통 유명하죠. 이 청동 대포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순신이 최초로 발명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거북선이라든지 총통 같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군 시스템 혹은 새로운 형태의 화약 무기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조선 초기 때, 특히 정도전이나 태종, 거북선은 태종 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주로 조선 전기 때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쨌건 태종 이방원, 그리고 그이 세종대왕, 그리고 문종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다행히도 200년이 지났지만 산업혁명 이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총을 상대할 만큼의 어떤 무력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이 기술이 전래가 됐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것을 활용해서 수군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이순신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조선 전기에 중요한 무력적 성취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왜구와 이 소위 말하는 여진족이나 북방민족이 침탈이 심했어요. 여진족은 말을 굉장히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병과 활을 잘 쏘지만 어찌됐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타고 다니는 북방민족과 이 기병으로 겨루어서 이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선 기술을 갖고 있죠. 그게 화약 기술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활이나 말을 타는 건 낮에는 보이지만 밤엔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화약 무기는 신기전 같은 거 쏘면 불꽃이 이르면서 막 밤에도 다 보이죠. 실제로 왜 조선 전기 때 화약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는 살상력과 파괴력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위협용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저쪽은 화약 무기가 없고 우리는 화약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측에선 화약 무기의 성격이 어느 정도 수준과 어느 정도의 힘인지를 알지 못하죠. 더군다나 불꽃을 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조선 전기 때 화약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됩니다. 홍건적 같은 침입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 소위 말하는 거북선 같은 장갑선이 개발되는 배경도 살펴보게 되면 왜구의 침략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왜구하면 배몇척 끌고 와가지고 그냥 해안가 약탈하는 정도로 기억을 하지만 공민왕 때나 우왕 때를 보게 되면 아예 이 왜구의 배가 3, 400척이 수도 개성을 포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성계가 장군으로서 어마어마한 위용을 떨치게 됐던 게 황산 대첩이잖아요. 지도 찾아서 보시면 황산은 내륙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구라고 말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본군의 폭압 속에서 그걸 싸워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어떤 대응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다른 장군들은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의 진가를 몰랐고 이랬다라면 이순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전라도의 지도자로 딱 취임을 한 상태에서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정확한 무력의 화력의 수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비해서 훈련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혼자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 말의 배경에는 이순신은 조선이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알고 있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유산들을 적극적이고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에서의 전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일본군은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측 사서에는 없고 일본 측 사서에만 나와 있는데 일본 측 기록에 보면 이미 이 대마도 일대에서 넘어오면서 부산 앞바다에서 경상도 수군과 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측 기록엔 그건 없고 그냥 이 원균이 남아있는 자원을 버리고 도망갔다 정도의 기록밖에 없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경상도 일대의 수군이 무력화가 된 상태에서 외군이 들어와서 한양, 평양, 함경도까지 다 진출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난중일기 같은 거 읽다 보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곽지우나 어떤 의병들과 연합작전 같은 게꼭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성 전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뭐 김시민 장군. 사실 이게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서 역사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면 결국 일본군의 먹고살이 문제가 한반도 내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막 귀베고 코베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정유재란 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일본군이 초기에 들어왔었을 땐꽤 엄정하게 대처를 해요. 전투 중에 조선군을 공격해서 박멸시키긴 하지만 민중들을 꽤 잘해줬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그렇죠. 결국 전라도 일대예요. 전라남북도. 특히 전라북도의 호남평야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 지도를 살펴보면 왜 우리가 육전에서 진주성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상남도 쪽의 진주성을 돌파하면 지금은 그냥 춘향이의 고향 정도로 알려져 있는 남원이 나와요. 남원이 원래 전라남도의 아주 중요한 도시거든요. 남원을 통과하면 전라북도의 심장과 같은 전주를 점령할 수 있어요. 즉, 이 소위 말하는 당시 조선이 농업국가로서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 임진왜란 그 난중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이 이곳에서 몇 년간 노력해 본 결과 호남이야말로 호남 일대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근본 지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순신이 직접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진주성, 남원, 전주 일대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 루트를 사실 육전에서 막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서 오포부터 시작해서 오포, 당토, 한산도, 부산 일대에서 이순신이 남해 제해권을 장악해버리니까 일본군 입장에선 바다 건너와서 함경도까지 진출한 상황인데 일본군의 먹거리 자체가 본국에서 끌고 와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 보급로가 너무 길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순신이 아닌 의병과 관군의 의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왜 성공을 할수 있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순신과 관련된 기록 읽으면 선조께서 평양으로 떠났다. 마음이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기록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편에서 결국은 초기의 상황을 수습하면서 이 전라도 일대 곡창지대를 지켜내는 의병과 육군의 활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과 공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라는 것들. 무슨 얘기냐? 훌륭한 리더는 그가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전체의 판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서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만큼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난중일기도 그렇고 임진장초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순신 관련된 기록에는 전염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593년부터 1994년을 최근에 와선 개갑대기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기 시작해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사람들이 막

0: 막 죽고 농작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많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전투에서 외군과 싸워서 죽는 이순신의 병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임진장초 같은 기록을 보면 그게 아니라 대가 굉장히 갑갑한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숫자가 전투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순신은 전쟁 속에서 밖으로는 외군과 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었다. 이순신 본인도 굉장히 병에 많이 걸려서 고초를 치르는 부분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그가 감당해야 될 길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들, 심지어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제 자각하고 있는 전염병 같은 문제들도 이때 이순신한테는 심각한 고민거리였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순신이 임진왜란에 관해 쓴 7년간의 생생한 기록, 난중일기. 난중일기에는 그의 고뇌를 담은 인간적인 모습과 성리학적 인간이었던 고든 성품이 잘 담겨 있다. 훌륭한 인격, 굳은 신념과 의지는 그를 최고의 무장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리고 이순신은 우리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만든 타고난 전략가였다. 이순신이 해전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자 바닷길이 막힌 일본군은 군수품 보급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때부터 우리 육군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울리기 시작했다. 수군의 승리가 육군의 승패까지 좌우했던 임진왜란. 바로 이순신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이순신의 삶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빼어난 리더십은 인격과 인품의 완성, 그리고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임진왜란 승리의 상징이 된 거북선. 그리고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적을 포위하면서 공격했던 학익진으로 왜군을 크게 물리쳤던 한산대첩. 진도 앞바다, 물살이 거센 울돌목의 지형과 단 12척의 배로 113척의 왜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 자신의 죽음마저 숨기며 승리를 이끌었던 노량해전까지. 우리에게 이순신은 탁월한 전략가, 불멸의 리더였다. 무패의 신화를 이끈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은 시대를 떠나 우리에게 교훈이 됐고 적군이었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21세기 우리가 또다시 이순신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순신은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를 이끈 것일까?
1: 안녕하세요. 역사학자이고 작가인 심용환입니다. 역사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과정? 인간만이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존경했던 혹은 마땅히 한국 사람이니까 존경해야만 하는 뭐 이런 거는 멀리서 뭘 이렇게 영화를 볼 때는 즐거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무기가 되진 않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인문학을 탐독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전선에 서 있든 아니면 이제 막 취업에 성공을 해서 흥운의 꿈을 품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 보고 싶은 입장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바로 그러한 나의 삶의 자리의 현실을 이렇게 막 옮겨와서 내 것이 될 때 그때 미쳐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중 일기도 나오고 여러 기록들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원균이 상황을 본 다음에 지금 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는 병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굳이 큰 바다로 옮겨와서 싸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게 남해안을 돌아보지 않고는 그냥 큰 바다 하면 뭘 생각하냐면 거의 대서양 같은 거 생각하고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해를 돌아다니다 보면 통영 바로 앞에, 통제영 바로 앞에 한산도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가서 보면 그냥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즘 배로 뭐 이거 한 5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원균이 패배했었던 칠천량 해협 같은 경우는 거제도 안쪽에 있는데 거긴 정말 작아요. 그에 비해서는 한산도 앞바다는 커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이 시대 훨씬 더 배를 만들 적에 지금보다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화력도 훨씬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전투함이 만들어져서 싸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좁다와 그들이 생각하는 넓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느껴볼 수 있다? 내가 이순신한테 관심이 있다? 인문학을 갖고 뭘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읽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간 내서 가서 보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왜 하필 명량 진도 앞바다 가서 싸웠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지다 보면 모두의 이순신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이순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오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왕 이순신 이야기 한 김에 이렇게 우리

이게 주어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게 좀 이번 주제에 가장 좀 중요한 화두 같고,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할순 없잖아요. 23전 23승의 무패의 뭐 전략가. 이게 또 27승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50몇 승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해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이순신 본인의 기록에는 나는 몇전몇 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입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는 한 번도 안 졌다라는 거죠. 왜안 졌을까? 그럼 뭘로 이겼을까?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과거 한때 어떤 국가에서 이순신을 기려야 된다라는 문화까지 막 영향을 주게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순신 장군하면 영웅도 아니죠. 성웅, 뭐 성스러운 영웅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모두가 존경하고 누군가를 성역하는 그 순간, 고정관념에 갇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고정관념으로 답습했다가는 그건 뭐 창의적이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죠.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살펴보자라는 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적에 그 이순신 얘기하면 거북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대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지금도 통영의 이순신 공원에 가면 높은 동상이 있고 그 앞에 천자초풍이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보면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화포가 조총에 비해서 약하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공식적 이야기래요. 그래서 싸울 만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화포가 일본의 조총보다 위력이 약하다. 그리고 전란 중반에 가다 보면 우리의 화포를 개량을 해서 이 화포는 조총과 비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생산해서 막아냅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몇 년간의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발전 같은 것들도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 때 성취가 있긴 했지만 기술적인 불리함이 있었다라는 것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본의 전법이라는 게 최근에 영화에서 많이 보도, 이게 표현이 돼서 많이 알지만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의 속도가 좀 빠르고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무사 생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칼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광해군이 일본산 검을 많이 구해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일본 검을 장검이라 부르면서 일본도가 중국 검이나 우리나라 검에 비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위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돼서 일본 검을 수입해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실전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등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사실은 칼이 조금 기냐 짧으냐보다 더 중요했던 건 우리는 200년간 농사를 짓고 문치에 근거해서 국가를 운영했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려 중기 이후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이렇게 막부의 시대가 길었고 무사들의 전란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백병전을 잘하고 검술에 능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과 검술이 능한 사람이 붙으면 당연히 검술이 능한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전법이라는 게 뭐냐면 조총을 쏘면서 상대 배를 위협하고 상대 군사 지휘자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배를 갖다 붙이죠. 그리고 이제 배의 줄을 이어 묶은 다음에 올라와서 대평전을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겪게 되는 딜레마 뭐냐면 이순신 입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갖고 일본의 장점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상태에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죠. 근데 한국은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인의 강점, 한국인의 싸움의 주된 수법 하면 단연코 활이죠. 활이죠. 이것 때문에 양궁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양궁과 국궁 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활 쏘기를 잘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을 보더라도 나타나고 중국식 사사를 보더라도 신라 사람들이 활잘 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성계 활잘 쏘는 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 이건 사실은 놀림거리긴 한데 왜군들이 와서 우리나라 병사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쟤네는 말이나 좀 타고 활은 꽤 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엔 그 텍스트가 오독이 돼서 우리는 활을 정말 잘 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긴 하지만 여튼간에 당시에 우수한 화력을 가졌었던 일본군이 보기에 왜군이 보기에 이 조선 군대가 활만큼 참잘 쏘는구나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대충 이제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적은 바짝 붙어서 배를 댄 다음에 조총으로 사격을 해서 위협을 하고 칼로

공격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군대는 활과 총통, 즉 대포를 갖고 있죠. 배도 크고 무거우니까 대포를 많이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장점들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거리를 두고 멀리서 공격해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본 구조예요. 나머지는 결국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략과 전술을 항상 이야기할 적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하객진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대포, 총통이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쏘는 어떤 그 활 같은 게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바다에서 원거리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멀리서 공격해서 적군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공격해서 배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항상 나오는 거지만 거북선을 갖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측 기록에는 거북선은 장갑선,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일본 측 기록에는 철판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우리 측 기록, 우리가 만든 사람이니까 만든 기록에 나무로 되고 색깔을 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철갑으로 둘렀다는 얘기는 조금 틀린 얘기 같고요. 설령 철갑이 맞다고 하더라도 철갑선이 철선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철을 이렇게 배 위에다 이렇게 슬쩍 두르는 거하고 아예 철로 만든 배를 바다 위에 띄우는 건 이건 엄청난 과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거북선 하면 당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파가 뭐냐면 멀리서 포를 쏜 다음에 상대 배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거북선이 가서 꽝 박으면 적선의 배가 용골이 뿌드득 무너지면서 이렇게 잠겼다. 이렇게 한자를 다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파가 그 뜻이 맞느냐 갖고 많은 고민들이 벌어지게 됐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장갑선이기 때문에 적이 조총을 쏴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통 구경하는 거북선은 위에 이렇게 철갑이 있고 그 쇠코칭이만 있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 판 위에다가 이렇게 해초나 풀 같은 걸 다 덮어서 위에 내려왔었을 때 이 쇠코칭의 발이 밟히거나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근접전을 펼치면서 대포를 많이 쐈던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봤던 통영과는 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연구라는 것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입장에선 장군께서 어떻게 판옥선과 거북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겼을까 또 심지어 판옥선이 2층이야 3층이야 이런 것 갖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이지만 그게 기록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군사 전략 상황 속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 지식인 거죠.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되니까 초기의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되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난중 일기를 읽다 보면 평소에 엄청 벌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순신은 용납하지 않아요. 본인의 개인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체적인 군사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개중에 정운 장군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났었던 장수들을 중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부대가 실전에서 아주 체계적인 힘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순신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가 그날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떤 활약으로 이겼냐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정작 이순신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본적인 접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기록에는 없어요. 왜 기록이 없냐? 그거는 평소에 엄청나게 단련되고 평소에 엄청나게 훈련된 이 이순신 혼자가 아니라 이순신의 수군 전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였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만나면 제일 뭐 많이 하세요? 이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면에서 야구선수 하면 배트 휘두르는 거, 투수는 공 던지는 거, 골퍼 이렇게 채 휘두르는 거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 운동선수들은 그런 것보다 기초 체력에 엄청 투자 많이 하죠.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 이야기를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한산도 대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옥포, 당포, 한산도 같은 데서 사실상 일본군을 경멸하고 그 비슷한 시점에 명나라 군대가 원조를 하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의병이 조직화되면서 의병의 활약들이 이어지면서

해서 초기에 전황이 극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 부산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 사실은 부산 해전이 굉장히 컸던 장면이고 실제로 난중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글을 쓸 적에 가장 고되고 힘들었던 싸움이 사실 부산해전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해전에서 이순신이 정말 아껴 썼던 정은 장군이 또 전사하게 된다라든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수 있는데 그 다음 스토리 우리가 얼추 알죠?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 힘으로 완전히 이긴 게 아니고 명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상하게 진행이 돼요. 전쟁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휴전협상이라는 게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기간들이 진행이 쭉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시 남해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던 건 이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순신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땐 이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휴전협상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전황이 안정이 되고 조정이 복원이 되는 상태에서 선조가 전황을 쭉 보게 되니까 아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순신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화력이 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싸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상대는 물자가 많고 그럼 우리가 마음 같아선 부산 일대로 그냥 들어가서 완전히 싸워서 무너뜨려서 게임 끝내면 좋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배의 어떤 무력과 화기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신은 언제나 유인하고 끌어내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싸우고 이긴 다음에 기분이 좋아도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후퇴하고 이게 거의 난중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적을 유인한다, 끌어낸다, 내가 유리한 지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유리한 시점에 싸워서 이긴다. 그러나 여기서 교만하지 않고 전황을 살핀 다음에 차분하게 보고 일단 후퇴한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흥분하지 않고 후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자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육지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근데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편지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불편한 심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개중에 가장 상처를 받았던 것은 유성룡한테 왔던 편지예요. 유성룡이 편지를 쓰면서 그대가 싸움에 열심히 임하지 않는구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전에 따른 기록을 보면 유성룡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때 믿지 않아요. 유성룡이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비어였었어요. 근데 그 다음 편지를 보면 유성룡이 견책을 해요. 근데 이건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보더라도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면 내가 이 모든 전황을 다 책임지면서 만들어 가고 있고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뭐 숙은 다 뭉쳐놨다고 얘기하지만 원균이 갖고 온건 배한 척이었거든요. 혼자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라 우수사 이역기는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오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이순신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순신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균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울 정도로 난중일기를 보면 원균 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이순신이 보기에는 그는 술을 탐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공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함부로 작전을 열고 무엇보다 거기까진 좋은데 조정의 인맥들이 많으니까 자꾸 조정의 인맥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이순신의 딜레마예요. 근데 유성룡의 편지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바로 그 지점에 심지어 유성룡조차도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나를 의심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죠? 선조가 직접 명령을 내렸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황당한 게 뭐냐면 카토 기요마사가 8일에 걸쳐서 A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저쪽에 카토 기요마사의 라이벌이었던 고니시유키나가의 부장이 권유라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카토 기요마사하고 고니시유키나가가 서로 사이가 나빠도 일본 한편인데 고니시가 이런 정보를 조선 쪽으로 흘리면 권율 입장에서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잘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그 정보가 설령 맞다손 치더라도 이순신은 자기의 현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신이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카토 기요마사가 무사히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 삼아서 결국은 이순신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균이 모든 군권을 장악했는데 장악한 상태에서 싸워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패전을 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행록 같은 기록을 보면 권율 장군이 와요. 와서 권장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순신이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자르고 너를 세워놨는데 너왜안해 하면서 권장을 때려요. 아마 이순신 같으면 끝까지 안 했을 거예요. 남을 끌어내기는 열심히 내렸는데, 끌어내리는 방식 속에서 이순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나니까 이순신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이제 7천량 해전에서의 대패고,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조선수군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 명량해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울돌목의 그 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그 바닥에 이 철줄을 만들어서 뭐 땡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막뭐 강강술래를 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헷갈리겠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조선수군이 새롭게 복원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게 하나의 배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투력이라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성장이 되잖아요. 이때는 그러지 않아요. 빨리빨리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7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딱 12척만 남아있는데, 일단은 한 고비를 넘고 나서 조선수군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시점에 이 명량해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일본 수군이 전라도 쪽을 통해서 서해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인 거죠. 나의 자원은 12척밖에 없는데, 지금 이 12척으로 이 흐름을 끊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조선수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명량에서 왜 이겼느냐 이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불세출의 전략, 이순신 정부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전략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찌됐건 이때 무조건 끊어내지 못하는 한 서해가 뚫려버리게 되고, 두 번째, 조선수군이 회복할 시간이 없다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뭐냐면 막상 난중일기를 통해서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 그날의 울돌목이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초기 행록이나 이런 기록을 보더라도 역시 또 명량해전의 탁월한 전술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 별로 나오질 않냐면,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당시에 물자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버티면서 계속 이겼잖아요. 조선수군이 강했죠. 그랬는데 원균 시대를 겪으면서 완전히 파멸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순신이 돌아왔는데 배 12척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패배감이 다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록을 보면, 이게 영화에서도 막 묘사가 되긴 하지만, 장군선은 앞으로 쫙 진출하는데 옆에 있는 배들이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데 난중일기 보면 내 마음 같아선 저 자식들을 바로 그냥 목을 치고 참수를 하고 싶은데 장수가 그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네가 지금 도망가면 어떻게 살수 있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들이 하나하나 따라붙기 시작을 하면서 싸움을 하다가 극적으로 적장 마다시를 죽이게 되면서, 전쟁이라는 게 승기잖아요. 승기. 그래서 결국은 마다시, 일본은 갑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마다시를 끌어올려서 시체를 조각조각 낸 다음에 창에 껴서 이렇게 다 세워놔요. 그 유명한 장수가 죽으니까 일본군이 위축되면서 패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133대 12, 혹은 이제 점점 숫자를 올리죠. 200대 12, 300대 12.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400대 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 정말 분을 내어 31척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명량이라는 좁은 해협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은 적을 섬멸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을 물리치는 데 있는 거죠. 이순신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내 한정된 자원으로 적을 이겨서 적을 쫓아내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그날 보면 12척의 배를 갖고 무너진 병사들의 마음을 계속 일으켜 세우면서 12척으로 31척을 간신히 무너뜨려요. 그쯤 되니까 기세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적장이 죽고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적군이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난중일기 보면 참으로 오늘은 신기한 날이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건데, 거기서 오늘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는 얘기는 나의 천재적인 전법이 놀랍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주변 장수들을 설득했었을 때 다행히도 무너진 마음들이
일으켜졌고 일으켜

0: 져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순신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떤 과정으로 이순신이 성취를 얻어내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통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통념을 살짝 걷어내고 우리가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상황 안에서 실제로 이순신이 정말 무엇과 직면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순신이 앞뒤 어떤 것들을 계산했는지를 함께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이 진짜 탁월했던 리더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무너진 마음조차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저도 과제예요.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요. 무너진 마음, 내 마음이 아닌 타인의 의지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순신이 대단한 리더였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왜 이순신은 여전히 회자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3전 23승의 무패의 전략가 이순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일본의 조총과 백병전에 맞서 활과 대포로 장거리 공격을 시도했다. 옛부터 활 쏘기에 능했던 한국인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조선의 무기를 10분 활용했다.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재정비하고 기존 화포를 새롭게 개량하는 등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조선 수군의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하깃진 같은 빼어난 전략과 조선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술로 왜군을 상대로 무패의 신화를 이뤄냈다. 또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하던 시절 이순신은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하자 전장의 최일선으로 돌아갔다. 그리곤 백성과 병사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12척의 배로 승리를 거둔 탁월한 리더였다. 이처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신념과 의지를 굳히지 않았던 이순신의 정신. 그것이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당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디 잘 들어왔어?

0: 임진왜란 승리의 상징이 된 거북선. 그리고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적을 포위하면서 공격했던 학익진으로 왜군을 크게 물리쳤던 한산대첩. 진도 앞바다, 물살이 거센 울돌목의 지형과 단 12척의 배로 113척의 왜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 자신의 죽음마저 숨기며 승리를 이끌었던 노량해전까지. 우리에게 이순신은 탁월한 전략가, 불멸의 리더였다. 무패의 신화를 이끈 이순신의 뛰어난 리더십은 시대를 떠나 우리에게 교훈이 됐고 적군이었던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21세기 우리가 또다시 이순신을 주목하는 이유다. 일본은 왜 이순신을 배우려고 한 것일까?
1: 오늘은 이순신을 왜 우리가 기억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사라지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사라지고 그와 관련된 기록조차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개중에 몇몇 인물들은 계속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소환하고 그를 배우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을 현재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역사에서는 이순신이고요. 우리에게만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조선을 침략해 오던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을 하려고 했었던 일본에서 이순신을 소환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야기 왜 하냐면 누군가를 불러낸다라는 것은 과거의 그 사람 자체를 불러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그 사람의 행적 속에서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를 찾는 거거든요. 이건 역사를 왜곡하거나 어떤 기억을 편취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과거에 거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오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내 이야기와 내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조선이 망해갈 적에 이 망해가는 조선을 두고 우리도 이순신을 찾기 시작했고 망해가는 조선을 두고 우리나라를 점령해 나가던 일본도 이순신을 찾았다라는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 또 그들이 찾았던 먼저 선배들이 발굴했었던 이순신에 대한 성찰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이순신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조선 후기 때 화제가 됐던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적어도 선조에겐 정말 부끄러운 전쟁이죠. 왜냐하면 전쟁 전체에서 국왕이 했던 게 없어요. 피난 간 것밖에 없죠. 오죽하면 경복궁이 막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이순신만이 아니라 여러 의병장, 즉 조선은 이씨 왕조의 나라이고 선조의 나라인데 선조 외에 너무나 부각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조가 다시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하고 조선이 생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순신 이야기를 꺼낸다? 이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순신 가문의 사람들이 조정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조선이 다시 한번

안정적 기틀 속에서 재부흥하는 기간이 대부분 숙종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조, 정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조와 정조의 뛰어난 치세가 있으려면 밑거름질을 누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숙종대예요. 그래서 조선 숙종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임진왜란 때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그때 이제 결국은 현충사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조선 후기 때 이순신은 원 오브 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영웅 중에 한 명이었지 지금처럼 압도적인 인물로 평가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나라를 구했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근데 왜 이순신이 속된 말로 유별나게 이렇게 딱 튀게 되냐? 그거는 놀랍게도 단지 신채호 선생 때문에 그래요. 신채호 선생 아시죠? 말 그대로 구한말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애국개몽 운동도 하셨고,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아나키스트가 돼서 분투도 하시고 했던 아주 위대한 역사학자인데, 신채호가 소위 말하는 영웅전을 기술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웅전 중에 을지문덕전을 서술하셨고, 그 다음이 이순신전, 마지막이 이제 최도통전. 최도통전은 이제 최영 장군 이야기예요. 세 개를 저술하면서 이순신이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 역사 속에서 이순신은 조금 더 특별한 인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환하는 건그 사람 자체를 소환하는 것도 있지만 절박한 거거든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구심점을 확보할 것인가? 보라, 그들 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채호는 단순하게 과거의 이순신을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그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신채호는 어디에서 집중을 하냐? 물론 그가 영웅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나오지만 특별히 신채호의 서술에서 주목해 볼수 있는 게 그가 백성과 함께한 영웅이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민 영웅. 이런 게 굉장히 좀 포인트로 많이 드러나요. 실제로 뭐 임진장초라든지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의 행보라는 것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전쟁은 물자 싸움이거든요. 즉 병사들도 필요하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부족했던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순신 장군이 뭐 요즘처럼 무슨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자와 군인들만으로 전쟁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좀 소유주가 불분명한 영토 이런 데를 확보해서 둔전이라고 그래서 함께 농사 짓고 산출물을 올리고 또그 안에서 돈을 벌수 있는 수익 사업 같은 것도 마련하고 이런 거죠. 국가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이 남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잘 규합해서 그들의 생업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생활 시스템을 이렇게 부활시켜주고 그 기초 위에서 군인도 징발하고 무기도 징발하고 세금도 징발하고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있었었던 이순신 장군 관련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왜 유독 신채호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영웅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결국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사를 데려올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병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든든한 후방의 어떤 기지를 가진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웅. 또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민생을 해결하고 민생고에 어떤 문제들을 푸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 영웅으로서의 포인트에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이건 뭐 신채호가 새롭게 이순신 장군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이순신의 기록 속에서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채호 선생이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순신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만화책이나 학습 만화 같은 걸 보다 보면 갑자기 일본 해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영국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넬슨 제독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위대하오. 정말 그렇소?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그런 만화들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문헌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당시에 구한말에 일본의 해군 장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군 출신의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평론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순신과 관련된 담론들을 많이 펼쳤다라는 것들. 그리고 굳이 이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이겼었었던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을 비교하면서 더 이순신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퇴진이야말로 탁월한 전쟁의 귀재였고 작전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거북선과 철쇠를 활용한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극찬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토 데스타로 같은 사람들은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던 기간이 20세기 초반이거든요. 20세기 초반이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단순하게 쇠로 만드는 배가 아니라 이제 대함, 군함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항공모함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군이라는 것이 작은 배에서 쇠로 만든 대형 배로 계속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좋은 배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다음 단계로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무기를 갖출 것인가, 이런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군비 경쟁의 시대가 20세기 초반에 도래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가장 잘 나갔던 해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 해군이고, 그 다음이 이제 러시아의 발틱 함대, 이런 해군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토 데스타로 같은 사람들이 왜 이순신을 주목하고 주목했던 것들 중에서 특별히 거북선이나 철새 같은 데 주목을 하냐면 그 기술적인 지향성, 자기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랑 딱 맞닿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뭔가 어떤 인문학적 통찰과 성찰을 위해서 이순신을 소환해서 제가 주로 느낀 이순신 행적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과정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내 목적과 과정에서 이순신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 공교롭게 저는 이과고 공대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한다면 발명왕 이순신 뭐 이렇게 얘기도 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사토가 주목했던 게 뭐가 있냐면 진린을 조선편으로 만든 것을 굉장히 극찬해요. 이 진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린은 명나라 장수예요. 명나라 장수인데 실제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명나라 장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순신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순신과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진린이 처음부터 그랬냐? 전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진린 같은 경우 굉장히 오만했던 장수였었고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고 와서 사사건건 조선군을 비하하고 화도 잘 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진린과 이순신이 만나는데 당시 유성룡의 분석도 그렇지만 객관적 전력으로 살펴봤었을 때 조선의 군세만으로 왜군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결국 명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즉 명나라와 함께 싸워서 밀어내야 되니 명나라 군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록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뭐냐면 이순신이 그의 불편함을 알고 마음을 크게 여겨 달랬다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니 진린이 이순신의 그 어떤 실력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해요. 그래서 진린이 야 이거 정말 조선의 장수인데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당신이 이뤄낸 전과 같은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중국에선 지금 당신보다 훨씬 더 급이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빨려드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순신은 전쟁을 끝내는 과정 속에서 이 진린이라는 명나라의 장군과 해군을 활용하려고 했고 결국 굉장히 불편했고 조선군을 하대했었던 진린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해요. 어떤 방식을 썼던 간에.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떤 모습까지 생기게 되냐면 실제로 일본군이 빠질 적에 진린한테 막 뇌물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진린이 이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그냥 어차피 도망가는 거 도망가게 놔둡시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진리 행록 같은 기록을 보면 진린과 이순신이 한참 다투었다 이런 기록까지 나와요. 즉 이런 거죠. 진리는 어차피 전쟁 끝났다. 이제 군대 빠지는데 그거 굳이 뭐 가서 공격할 필요 있냐? 노량해전 직전 상황인 거죠. 이순신은 그게 아닌 거죠. 갔다 다시 올수 있다. 그리고 저 적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데 장군으로서 그것을 격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국은 오랫동안 진린한테 신임과 인정을 받았었던 이순신한테 진린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도 진린과 이순신이 협공을 해서 이제 노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토 데스타로라는 20세기 초반의 일본인 군사평론가는 바로 이 부분에 또 한번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왜 했겠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국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세기 초반에 이런 거죠. 일본이란 나라도 있지만 열강으로 따졌었을 때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화가 됐는데 영국 있죠. 프랑스 있죠. 러시아 있죠. 독일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랑 조금 거리를 두고 독일로부터는 사이를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무기나 육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강군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사토데스타로가 이순신이 진린을 조선편으로 만든 것을 극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진짜 약삭빠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뽑아먹겠다 뭐 이런 태도라고 볼수 있는데, 여튼 이런 관심사에서 이순신 이야기가 현대에 들어와서 소환이 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세키고세이라는 사람이 또 기록을 남겼는데, 사실은 세키고세이는 가명이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현재 이제 오다기리 마스노스케라는 사람이 아마 필명으로 책을 낸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이순신에 대해서, 특히 세키고세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이순신의 타협하지 않는 인격을 칭찬해요. 칭찬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나폴레옹과 넬슨을 비교하면서 넬슨보다 위대한 이순신 얘기를 계속해요. 이순신의 인격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순신의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품격을 굳이 왜 이렇게 기술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럼 결국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1868년에 일본이 근대화가 됐고, 근대화가 된 상태에서 근대 군인을 만드는데, 과거의 군대라는 건 영주에게 복종하는 사무라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주들이 사라지고 전체 나라가 하나의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돼서 모든 군인들이 그냥 징집이 돼서 운영이 되는 새로운 군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나의 주군을 모시면서 주군에게 충성하는 사무라이 마인드가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국가를 지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국민국가적 장군, 여기에 이순신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통적으로 존재했었던 사무라이적인 무가도,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가문, 자기 집안, 자기 영지,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리더십 속에서, 아, 이순신은 죽은 여치됐던 위의 지휘관이 어떻게 바뀌든 오직 나라만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 마음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과 넬슨을 비교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세요. 결국 군대라는 건 해군과 육군이 존재하는데, 왜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이 이순신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또 그것을 굳이 나폴레옹 넬슨과 비교를 하냐면, 나폴레옹은 육군 천재인데 해전에서 패전하면서 프랑스가 몰락을 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육군과 해군은 함께 가는 것이지 육군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과 해군이 연대해서 작전을 펼쳐나가는 것들. 근데 이순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해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육군을 뒷받침하고, 때에 따라서는 특히 진주성 같은 곳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의병이나 관군과 잘 조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수륙 양면 작전을 성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순신 같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군으로서 수군을 키우지만 수군에 근거하되 육군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의 육군과 일본의 해군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대단하게 남의 나라 인물이지만, 또 더군다나 이렇게 패배했던, 어떤 일본 입장에선 굉장히 굴욕감을 줬던 인물을 성찰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조금 냉정하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배울 건 배우겠다, 뭐 이런 어떤 조금 무시무시한 태도로 또 볼 수도 있어요. 한 명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오가사와리 나가나리,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분이 쓴 책도 또 이순신에 대해서 아주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일본이 임진왜란한테 졌을까? 남해의 이순신이 남해의 길목을 막고 있는데, 남해의 길목을 막고 있으니까 서해로 못 들어갔던 거죠. 즉 서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육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준 있고 체계적인 조선 수군의 무장 상태를 아주 체계적으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군의 무장 능력도 중요하지만 해군대로 체계적인 준비를 잘하고 있었고, 해군의 수준 높은 무장 상태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한테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자, 이쯤 되면, 제가 벌써 세 명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칭찬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칭찬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학능력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걸 보게 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죠. 조선이 망할 적에 일본이 크게 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국 조선을 식민화를 시킨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게 뭐죠? 1894년에 있었었던 청일전쟁, 청나라를 일본이 이긴 거죠. 다시 1904년에 있었었던 러일전쟁,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탐독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와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전쟁이고,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한반도로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투를 보게 되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똑같아요. 두 전투는 다 한편에서 육전은 한반도에서 진행이 됐어요. 더군다나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육군을 발전시켰던 나라였었고, 일본은 그 당시 육군 군벌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근데 실제로 전투의 진행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제물포해전, 풍도해전 이런 거 가끔 보기도 하고, 또 인천 가면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깝게는 인천 일대에서 일본군과 청나라군, 러시아군이 싸운 거고, 조금 멀리 가면 안중근 의사가 의거하고 나서 이제 그 잡혀서 순국하신 위순 감호소, 이런 거 알잖아요. 여순 감호소로 얘기하죠. 랴오뚱반도, 옛날로 말하면 요동반도의 끝자락에 리순과 다랭이라는 천혜의 항구가 있어요. 요 리순과 다랭 일대에서 청나라의 북양함대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함대랑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그 격렬한 전투에서 사실 일본이 이겨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천에서 청과 러시아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한반도에다가 육군을 상륙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해져요. 랴오뚱반도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리순과 다랭에 정착을 한 다음에 육군이 쭉 밀고 올라 들어가 버리면, 이 심양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죠, 남만주의 중심지까지 바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청나라 군대와 러시아 군대와 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철저하게 제국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일본은 결국 제국으로 성장하려면 조선을 밟고 남만주를 거쳐서 중국이나 만주로 진출해야 된다. 이게 당시의 통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육군만 이야기하는 게 이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군의 진출이 중요하긴 하지만 육군을 뒷받침하는 해군이 같이 따라 붙여줘야지만 성공한다. 봐라, 과거의 이순신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아, 이순신이 되게 훌륭했고 일본의 유명한 제독들이 이순신을 칭찬했다, 이게 단순하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순신을 그들이 주목했고 그들이 칭찬했던 이야기는 당시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국가 경영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순신은 어떻게 소환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 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국격의 수준, 국력의 수준이 되는 건데, 한 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가려면 배 타고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고대로 갈수록 오히려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신라 사람들이 막 산둥반도, 중남부 진출해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만들고,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 고려시대 때 보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밀려 올라와서 개성의 벽란도에 와서 상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했는데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그런 이야기들이 뚝 끊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자체는 어찌됐건 외적의 침략을 막긴 했지만, 뭐 군대를 끌고 나가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꼭 정복이 좋은 건 아니니까 해외를 진출해서 세상에 돌아간 어떤 문물을 갖고 오거나 이러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순신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었을 때 이순신은 방어하는 위치에 존재했더라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새로운 바다라는 것은 침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척하고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현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을 바라보되 이순신을 뛰어넘는 해양적 상상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코 이순신 장군을 불경하게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오히려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네 차례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항상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 역사 이야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걸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죽은 지식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본인이 연구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더라도

0: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다 외워야지, 다 써먹어야지, 나도 가서 똑같이 말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나한테 뭐가 더 매력있게 느껴졌는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취준생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면서 내 직장을 마련하고 일을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의 포인트에서 하나가 왔다 하면 그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순신에게 달려들어도 좋지만, 요 의견 꼭 이순신으로 갈 필요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세계 해전사로 간다라든지 경영의 역사로 간다라든지 해서 다르게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을 이야기한 건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100%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지식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인문학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치 있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이순신. 그의 빛나는 삶을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신채호였다. 신채호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역사적 인물을 이순신에서 찾았던 것이다. 식민시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이순신을 배우기 시작했다. 왜 일본은 처절한 패배를 안겨줬던 이순신에게 주목한 것일까? 바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즉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해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을 연구한 것이다. 이처럼 시대와 나라를 떠나 불멸의 리더로 불리는 이순신. 21세기 우리는 그의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훌륭한 인격과 성품, 실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순신의 통찰력. 그것은 모든 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